0: 서로 욕시하네요. 그래, 이글시암지. 애초리 끝이. 놀라, 놀라, 애초리 지가 이글시암에 맞춰.
1: 아, 그래, 중요한 형, 도대체 이마트 술래임이 참 꼬치.